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15000억이라는 시작의 새로운 기점에 서서 훈천시에서는 고품질 발전의 첫째가는 임무를 단단히 둘러싸고 개방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개혁으로 성장을 안정시키며 정책 착취, 통로 원활, 산업 육성, 기업 봉사 등 각항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동산구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경색점을 전력으로 소통시키고 난점을 해결하며 량점을 강화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규모, 구조 최적화, 품질 향상을 추진하는 바 전시 수출입 무역의 좋은 출발을 실현했고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 새로운 돌파를 이룩함으로써 전주 나아가 전성 대외무역 성장에 중요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플랫폼의 능력을 부여해 다국 전자상 거래가 파죽지세로 성장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다국 전자상 거래 종합시험구 정책의 중첩 우세를 충분히 방출하고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으며 업태 운영 모식을 혁신하고 령도 기업의 맞춤형 통관 녹색 통로를 구축해줬으며 다국 전자상거래 플러스 변경 창고 발전 체계를 전면적으로 승격시킴으로써 대러시아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 시효가 전국 앞자리를 안정적으로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업태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장대해지고 발전 동력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증강되어 이미 전시 대외무역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둥과 최강 엔진으로 됐습니다. 장애물을 해결하고 공급을 보장해 에너지 수입의 새로운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정정 에너지 수입 산업 발전의 경색점과 난점에 초점을 맞춰 훈천시에서는 위험 화물 다국 운송 자질 심사 비준 등 관건적인 문제에 몰을 받고 주동적으로 앞선 봉사를 제공했으며 중점 기업이 운송 차량 자질 심사를 완수하고 전문화 운영팀을 구성해 다국 운송의 마지막 1km를 효과적으로 원활히하고 생산 운송 판매 일체와 배환 운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원유 가격 파동, 시장 불확실성 상승 등 외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훈천시에서는 주동적으로 대응하고 정확하게 대책을 강구했으며 정정 에너지 중점 기업을 밀접히 접목하고 정기적인 배치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시장 추세와 가격 동태를 제때 파악하고 응급 대비책을 앞당겨 보완했습니다. 혁신과 돌파를 통해 자동차 수출 분야에 새로운 성장을 육성했습니다. 중고차 수출 정책 장벽과 차량 개조 심사 비준 등 병목 문제에 초점을 맞춰 훈천시에서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1년에 량질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착지 발전시켰습니다. 여러 차례의 상급 접목과 쟁취, 정책 표준 정밀 해독을 통해 기업이 전성 최초의 개조 차량 수출 허가증 취득하는 데 협조했으며 독특한 특색의 자동차 수출 새해 모식을 탐색 형성해 자동차 수출의 신속한 성장이 훈천 대외무역 성장의 중요한 지탱점과 새로운 성장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밀한 호황으로 해산물 무역의 새로운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킹크랩든 신선 해산물을 핵심으로 훈천시에서는 전사슬 봉사 보장을 강화하고 어획증 심사로부터 통관 검사까지 24시간 중단 없는 고효율 운행을 실현했으며 외지 기업의 현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내 량질의 해산물 기업들이 잇따라 착지하고 뿌리 내리도록 흡인했습니다. 다국 결제, 환율 위험 등 업종 난제 비춰 훈천시에서는 맞춤형 시책과 정밀한 해결로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정적

이고 원활함을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특색 무역 브랜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훈출은 동북아 진선 해산물 무역 중추로서의 립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점에서 훈촌시에서는 대우무역의 질적 향상, 내수 확대를 견지하고 고수준의 대개방으로 내수 진작을 이끌며 정정에너지 수입 전사슬 부대 봉사를 지속적으로 완벽히 하고 기초시설 단점을 보완하며 에너지 수입에 의탁해 현지 창고 저장, 물류, 정비 등 부대 산업 발전을 견인하게 됩니다. 킹크랩 보세 중개 무역 규모를 장대시키고 보세 내수 융합 모식을 혁신해 신선 가공, 저온 배송, 말단 소매의 산업 사슬을 연장하게 됩니다. 대러시아 자동차 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심사 절차를 최적화하며 전속 봉사 거점을 마련해 통과 및 업무 처리 효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게 됩니다. 대무역 기업의 유치, 육성과 현지화 운영을 강화해 외지 기업의 정착을 추동하고 현지 기업을 장대시키며 국내외 무역의 이중순환의 협동 발력으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동할 방침입니다. 열 공급은 민생의 온기와 직결되며 도시 운영의 따뜻한 동맥과도 같습니다. 훈촌시 열 공급 1선에서 연변초 5일 노동 선봉이자 훈촌시 윤택수무 소속 열 공급 회사 공정관리과 종업원인 리천기는 일터에 뿌리 내리고 직책을 이행하면서 전문 기술로 열 공급 안전을 지키고 성실한 담당으로 기층 노동자의 초심과 사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업종 일선의 종사자로서 리천기는 시종 일터를 지키면서 설비 유지 보수, 고장 점검, 긴급 수리 등 각종 사업에 깊이 매진해왔습니다. 그는 군중들의 걱정을 모든 작업에 담아내며 평범하지만 묵묵한 헌신으로 수많은 가정의 겨울철 따뜻함을 지키고 실제 행동으로 기층 노동자의 직업 담당을 실천했습니다. 리천기의 고수와 담당은 본직 사업에서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해 팀을 이끌고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그의 사업 표현은 회사 지도일꾼과 동료들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리천기의 고수와 담당은 본직 사업에서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해 팀을 이끌고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그의 사업 표현은 회사 지도일꾼과 동료들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5.1절 기간 군중들이 휴식과 휴가를 즐기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누릴 때 훈주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대대 훈주시 산림화재예방중심의 사업일꾼들은 일터를 굳게 지키고 직책을 이행하면서 도시 질서 수호와 산림생태안전 2대 중점에 초점을 맞춰 연휴 보장 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함으로써 책임과 실천으로 군중들의 명절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훈주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대대에서는 시장 면모와 질서를 규범하고 도시관리 효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지정 장소 당직 플러스 류동 순찰을 서로 결부하는 방식으로 도로 점거 경영, 류동 로점, 차량 불법 주차와 방치 등 시장 면모와 질서에 영향 주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규범했습니다. 엄격하게 집법하는 동시에 군중들에 대한 권고 사업을 잘하고 상가의 경영 수요와 도시관리 표준을 함께 고려하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도시 환경 면모를 수호함으로써 도시 집사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기후가 건조하고 식물 비봉률이 높은 데다 산에 들어가 봄놀이를 즐기고 관광하는 인원수가 대폭 증가되어 산림화재 위험 등급이 지속적으로 높은 준엄한 형세입니다. 훈주시 산림화재 예방중심에서는 예방 위주 방화 진화 결부 종합 지리의 사업 방침을 엄격히 시달하고 전원의 일터를 지키고 만반의 준비를 하며 인력 방비, 기술 방비 협동 발력을 통해 산림 방화 안전 방어선을 촘촘히 구축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재빨리 대응하고 과학적으로 처리하며 고효율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확보함으로써 산림 생태와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5월 화려한 꽃이 피어나고 노동은 노래처럼 울려 퍼집니다. 올 연휴 기간 삶은 각가지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일터에서는 책임감으로 세월의 병원을 지키며 묵묵히 기여하는 이들이고 여행의 길에서는 산천을 향해 달려가 풍경 속에서 일상의 시를 만끽하는 이들이 있으며 생활의 시장 골목에서는 가족의 모임을 향해 달려가 만남으로 마음의 향수를 달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묵묵한 지킴은 존경받을 수 있으며 모든 노동은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5.1 국제노동절 주변의 노동자들을 가까이 만나 그들의 열정과 수호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노동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시대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일 군촌시 제1유치원에서는 바람 타고 봄으로 강가에서 누리는 여유로운 시간을 주제로 활동을 거행했는데 아이들은 군촌아 빈소 공원에 모여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감수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져 화산 햇살 아래 야외 레저의 아름다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일전 훈천시 신안가도 장성사회구역과 훈천시 삼강민족예술단에서는 연합으로 거행한 당 건설로 민심을 응집 노래와 춤으로 5.1절 축하 문예 공연을 거행했는데 가무, 과이반 등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더 풍부해하고 적극적이고 단결하며 우애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15차 5기는시작의새로운기점에서서훈촌시에서는고품질발전의첫째가는임무를단단히둘러싸고개방으로발전을촉진하고개혁으로성장을안정시키며정책착지통로원활산업육성기업봉사등각항사업을총괄적으로추진하고동산구경영환경을지속적으로최적화했습니다또한경색점을전력으로소통시키고난점을해결하며량점을강화하고대외무역의안정적인규모구조최적화품질향상을추진해는바전시수출입무역의좋은출발을실현했고규모가두배로늘어나새로운돌파를이룩함으로써전주나아가전성대외무역성장에중요한버팀목을제공했습니다플랫폼의능력을부여해다국전자상거래가파죽지세로성장했습니다훈촌시에서는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정책의중첩우세를충분히방출하고통관절차를지속적으로최적화했으며업태운영모식을혁신하고령도기업의맞춤형통관녹색통로를구축해줬으며다국전자상거래플러스변경창고발전체계를전면적으로승격시킴으로써대러시아다국전자상거래수출시효가전국앞자리를안정적으로차지했습니다새로운업태의규모가지속적으로장대지고발전동력에너지가지속적으로증강되어이미전시대음역성장을견인하는핵심기둥과최강엔진으로됐습니다장애물을해결하고공급을보장해에너지수입의새로운돌파를실현했습니다정정에너지수입산업발전의경색점과난점에초점을맞춰훈촌시에서는위험화물다국운송자질심사비준등관건적인문제에몰을받고주동적으로앞선봉사를제공했으며중점기업이운송차량자질심사를완수하고전문화운영팀을구성해다국운송의마지막 1km 를효과적으로원활히하고생산운송판매일체화배환운행체계를구축하는데조력했습니다원유가격파동시장불확실성상승등외부위험과도전에직면해훈촌시에서는주동적으로대응하고정확하게대책을강구했으며정정에너지중점기업을밀접히접목하고정기적인배치와정보공유를강화하며시장추세와가격동태를제때파악하고응급대비책을앞당겨보완했습니다혁신과돌파를통해자동차수출분야에새로운성장을육성했습니다중고차수출정책장벽과차량개조심사비준등병목문제에초점을맞춰훈촌시에서는사전에계획적으로배치하고일련의량질기업들을성공적으로유치해착지발전시켰습니다여러차례의상급접목과쟁취정책표준정밀해독을통해기업이전성최초의개조차량수출허가증취득하는데협조했으며독특한특색의자동차수출새해모식을탐색형성해자동차수출의신속한성장이훈촌대외무역성장의중요한지탱점과새로운성장점으로되고있습니다정밀한호황으로해산물무역의새로운본보기를수립했습니다킹크랩등신선해산물을핵심으로훈촌시에서는전사슬봉사보장을강화하고어획증심사로부터통관검사까지24시간중단없는고효율운행을실현했으며외지기업의현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성내량질의해산물기업들이잇따라착지하고뿌리내리도록흡인했습니다다국결제환율위험등업종난제비춰훈촌시에서는맞춤형시책과정밀한해결로산업사슬과공급사슬의안정적이고원활함을전력으로보장했습니다특색무역브랜드효과가지속적으로나타나면서훈촌은동부가진선해산물무역중추로서의입지를더욱공고히하고있습니다새로운기점에서훈촌시에서는대외무역의질적향상내수확대를견지하고고수준의대외개방으로내수진작을이끌며정정에너지수입전사슬부대봉사를지속적으로완벽히하고기초시설단점을보완하며에너지수입에의탁해현지창고저장물류정비등부대산업발전을견인하게됩니다킹크랩보세중개무역규모를장대시키고보세내수융합모식을혁신해신선가공저온배송말단소매의산업사슬을연장하게됩니다대러시아자동차산업협력을심화하고심사절차를최적화하며전속봉사거점을마련

네, 통과 및 업무 처리 효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게 됩니다. 대외무역 기업의 유치, 육성과 현지화 운영을 강화해 외지 기업의 정착을 추동하고 현지 기업을 장대시키며 국내외 무역의 이중순환의 협동 발력으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동할 방침입니다. 열 공급은 민생의 온기와 직결되며 도시 운영의 따뜻한 동맥과도 같습니다. 훈천시 열 공급 1선에서 연변주 5일 노동 선봉이자 훈천시 윤택수무 소속 열 공급 회사 공정관리과 종업원인 리천기는 일터에 뿌리 내리고 직책을 이행하면서 전문 기술로 열 공급 안전을 지키고 성실한 담당으로 기층 노동자의 초심과 사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업종 일선의 종사자로서 리천기는 시종 일터를 지키면서 설비 유지 보수, 고장 점검, 긴급 수리 등 각종 사업에 깊이 매진해 왔습니다. 그는 군중들의 걱정을 모든 작업에 담아내며 평범하지만 묵묵한 헌신으로 수많은 가정의 겨울철 따뜻함을 지키고 실제 행동으로 기층 노동자의 직업 담당을 실천했습니다. 리천기의 고수와 담당은 본직 사업에서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해 팀을 이끌고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그의 사업 표현은 회사 지도일꾼과 동료들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리천기의 고수와 담당은 본직 사업에서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해 팀을 이끌고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그의 사업 표현은 회사 지도일꾼과 동료들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5.1절 기간 군중들이 휴식과 휴가를 즐기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누릴 때 훈천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대대 훈천시 산림화재 예방중심의 사업일꾼들은 일터를 굳게 지키고 직책을 이행하면서 도시 질서 수호와 산림 생태 안전 2대 중점에 초점을 맞춰 연휴 보장 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함으로써 책임과 실천으로 군중들의 명절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훈천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대대에서는 시장 면모와 질서를 규범하고 도시관리 효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지정 장소 당직 플러스 류동 순찰을 서로 결부하는 방식으로 도로 점거 경영, 류동 로점, 차량 불법 주차와 방치 등 시장 면모와 질서에 영향 주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규범하였습니다. 엄격하게 집법하는 동시에 군중들에 대한 권고 사업을 잘하고 상가의 경영 수요와 도시관리 표준을 함께 고려하면서 깨끗한 하고 정결한 도시 환경 면모를 수호함으로써 도시 집사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기후가 건조하고 식물 피복률이 높은 데다 산에 들어가 봄놀이를 즐기고 관광하는 인원수가 대폭 증가되어 산림화재 위험 등급이 지속적으로 높은 준엄한 형세입니다. 훈천시 산림화재 예방중심에서는 예방 위주 방화 진화 결부 종합 지리의 사업 방침을 엄격히 시달하고 전원의 일터를 지키고 만반의 준비를 하며 인력 방비, 기술 방비 협동 발력을 통해 산림 방화 안전 방어선을 촘촘히 구축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재빨리 대응하고 과학적으로 처리하며 고효율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확보함으로써 산림 생태와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5월 화려한 꽃이 피어나고 노동은 노래처럼 울려 퍼집니다. 5.1 연휴 기간 삶은 각가지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일터에서는 책임감으로 세월의 평온을 지키며 묵묵히 기여하는 이들이고 려행의 길에서는 산천을 향해 달려가 풍경 속에서 일상의 시를 만끽하는 이들이 있으며 생활의 시장 골목에서는 가족의 모임을 향해 달려가 만남으로 마음의 향수를 달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묵묵한 지킴은 존경받을 수 있으며 모든 노동은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5.1 국제노동절 주변의 노동자들을 가까이 만나 그들의 열정과 수호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노동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시대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일 훈천시 제1유치원에서는 바람 타고 봄으로 강가에서 누리는 여유로운 시간을 주제로 활동을 거행했는데 아이들은 훈추나 빈수 공원에 모여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감수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져 화사한 햇살 아래 야외 레저의 아름다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일전 훈천시 신안가도 장성사회구역과 훈천시 삼강민족예술단에서는 연합으로 거행한 당 건설로 민심을 응집 노래와 춤으로 5.1절 축하 문예 공연을 거행했는데 가무, 과이반 등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해하고 적극적이고 단결하며 우애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지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이다국전자상거래산업발전상황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하다문향마적달촌제역산2000변경문화관광대상의주최가전면적으로마무리되어운영을맞이하게됩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6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지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이다국전자상거래산업발전상황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평총석의중요연설중요지시정신을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성주당위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적극적으로개혁혁신하고봉사를부단히최소화하며새로운옥태와모식을육성장대시켜다국전자상거래산업의질제고와증량을추진하고확대강화함으로써珲春의개방발전에지속적으로새로운동력에너지와새로운활력을주입해야합니다림소림은선으로창달전자상거래유한회사성방원공급사슬관리봉사유한회사란성다국전자상거래유한회사등기업에서관련책임일꾼과좌단교류하면서기업경영인재육성전자상거래운행브랜드구축등상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다국전자상거래는효율성이높고시장피복면이광범위해대외무역고품질발전의새로운성장점입니다발전기회를다잡고기업내부관리를가강하며합법경영의최저선을준수하고브랜드구축을심화하며현대화기업관리제도를완벽화해브랜드인지도를지속적으로높이고핵심경쟁력을강화해야합니다플랫폼집적효과를발휘해공급사슬종합능력을갖춘다국전자상거래수출기업을유치육성하고동많은대외무역핵심기업을육성해다국전자상거래와실물경제융합발전을추진해시장주체를지속적으로확대해야합니다봉사의식을확고히하고기업조력종사를깊이있게전개하며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정책을충분히활용하고세관감독행정봉사물류운송금융에너지부여인재유치와육성법률보장등핵심환절을원활히연결해기업이부담을줄이고빠르게성장할수있도록조력해야합니다팽수회관아비우건등이상출한활동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珲春시하다문향마적달촌제역산2000변경문화관광대상의주최가전면적으로마무리됐고실내인테리어와부대시설마무리작업이전속으로추진되면서곧시운영을맞이하게됩니다제역산2000변경문화관광대상은호랑이표범생태발해문화맥락홍색역사삼국변경이라는4개특색을깊이융합시키고변경문화관광의모범청년창업기지향촌지능본보기를바탕으로하고있습니다목전에왕

공방문랜드마크자가운전관광캠핑구조선족민박촌역사관연합공간등주요시설공사가전부건설됐습니다지금은민박실내인테리어문화전시포치안내시스템설치업태조정에몰을받고모든체험체제를정밀하게다듬으면서홍색이야기와변경풍정을직접보고느끼고체험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이대상은캠핑을주선으로특색음식농촌관광체험다국문화관광문화창의제품과전자상거래향촌창터등다양한업태를정합하고우호촌민카드 G331 다기지간방문등혁신적인놀이방법을출범합니다대상이건설되면길림성변경문화관광의새로운랜드마크로돼향촌진흥에강력한동력을주입하게될것입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훈촌에는범죄자와맞서싸우며피해자를위해발로뛰는대우가있습니다뜨거운태양아래서도추운밤에도그들은충성으로평안을지키고담당으로정의를수호하고있습니다노동자에게경의를새로정에서분진점은아닙니다오늘은훈촌시공안국형사수사대대를찾아이형사수사철군의노동풍채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오전9시훈촌시공안국에서는작물반환대회가진행되고있습니다10여명의군종들이되찾은재물을수령했는데민경의손을꼭잡고있는이도눈시울을붉히며연신감사인사를전하는이도있습니다이러한따뜻한순간의배후에는훈촌시공안국형사수사대대의밤낮없는헌신과노력이있습니다그날의훈촌시공안국형사수사대대에서는주동적으로대응하고정밀하게시책하면서군종들의생명재산안전을전력으로수호했습니다전신인터넷사기범죄대처회대대에서는특별사업소조를구성하고여러차례의타성으로출동해초적수사를벌이면서작물회수와손실만의사업을전력으로전개해대중의손실을최소화했습니다도주범검거사업가운데서민경들은전통적인수사기법과현대적과학술역량을충분히결부해촘촘한검거망을구축했는바2025년에는도주범48명을검거해각종사회안전우환을제때해소했습니다또한대대에서는역사적으로누적된미제사건해결에도맹렬한공세를펼치고새로운기술수단을운영해오래된증거에서단서를찾아내고여러지역을오가며끈질기게수사했습니다미제사건의성공적인해결은법률의존엄을유력하게수호하고공평과정의에대한군중들의기대에부응했습니다강한전투력은강한대오건설에서나옵니다훈촌시공안국형사수사대대에서는시종당건설을두루지고대오건설을이끌며업무를촉진하는것을견제하면서지도부성원들이앞장에서고전체민경과보조경찰들이청렴하고바른분위기를유지하고있습니다작물반환대회의웃음소리부터인명사건과미제사건의성공적인해결에이르기까지그들은총성과담당으로무거운답안지를바치고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훈촌시제2실험소학교교육그룹에서는그날의훈촌시신안가도령원사회구역과연합으로작은손으로큰손이끌어문명도시공동건설계렬활동및조제당일활동을전개해사생및학부모의문명소양을전면제거하고도시건설사업에제2실험소학교의힘을기여했습니다교정에서전체사생들은호리를굽히는정신을적극실천하고주동적으로쓰레기를주워즉시줍고보호하는것이교정의새로운기풍으로됐습니다교정방송을통해문명의꼬마위서로돼문명의새훈촌을함께건설하자는선전을하고문명창의를전달했습니다각반급에서는작은손으로큰손이끌어문명도시공동건설주제반회를소집하고소통형식으로문명의식을심화시켰습니다학부모를학교에초청해학부모교실진입활동을전개하고쓰레기분류특강을개최했으며분류지식을보급하고환경보호리념을깊이뿌리내리도록했습니다교회에서는제2실험그룹당총재가주도하고각지부의당원교원들이사회구역에신입해자원봉사를전개했으며여러상가들과면대면으로도시건설의의의를선전강연하고문명수첩을배포했으며이웃의화목쓰레기분류등문명행위를창도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그날의훈촌

0: 서울시 위생건강국에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건강봉사 규범화 양성반을 개최, 양질의 의료 자원이 기청으로 연장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군중들이 집문 앞에서 규범적이고 정밀한 의료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성은 기청 사업 실제화 결부해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료 규범, 건강관리 절차, 중의약 간섭 방법 등 내용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인 강의를 전개했습니다. 또한 림상 사례와 결부해 실제 조사 경험을 공유하고 양성 참가 인원들에게 맞춤형 지도를 제공해 기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치료 능력의 단점을 정밀하게 보완했습니다. 근일의 훈촌시에서는 만성 호흡기 질환 예방치료 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각 향진 위생원,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의 표준화 건설과 의료시설 승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각 기층 의료기구는 확진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 전자 档案을 건립하고 건강 교육과 수시 방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호흡 전문과 진료 설비를 대비해 일상 진료, 산소 진료, 흡입 치료 등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목전의 전시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지정 의료기구가 15곳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 위생건강국에서는 기층 의료봉사 능력 향상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 각종 전문 양성과 기술 지원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평범한 군중들에게 더욱 질롭고 편리한 건강 보장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벌써 4월도 다 가고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는 5월입니다. 완연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날씨가 심수를 부릴 때가 참 많죠.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다가 날씨도 뒤죽박죽일 때가 많아 외출에 불편 갖다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감기와 같은 호흡도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너무 얇은 옷차림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16도. 춘화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은 15도. 하담운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기온은 16도. 양포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16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17도. 경신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3도. 반석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16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17도. 영안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7도. 밀강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은 16도. 방천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12도.